0: 예. 할아버.
1: 지금 봐.
0: 우유고라.
1: 예.
0: 할아버.
1: 지금 봐.
0: 우유고라.
1: 야만 인된다 내려다.
0: 옛날에 내가 나야 미자버.
1: 이거야 마만 된다 내려다.
0: 옛날에 내가 나야 미자버.
1: 예 가리예. 지금 봐.
0: 우유고라.
1: 예.
0: 나가 오
1: 남대부디
0: 에 전하다여 매마에
1: 징글레시
0: 오 가우랴 매마에
1: 남대부디
0: 에 전하다여 매마에 징글레시 에
1: Maya,
0: ya tanda ba.